즐거운 하루.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위에 오르자 우리는 이미 잔디 위에 체크무늬 돗자리를 펼쳤다. 두 여자와 세 남자, 벌써 3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 다섯 개처럼. 홍범이가 가져온 맥주는 아직 서늘하고 허춘자의 보온 박스에는 비법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다. 최길성이가 빵을 자르다 소스를 튀겼는데 그만 자기 코에 묻었다. 우리는 웃느라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들까지 놀라게 했다. 화재는 오로라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맥주캔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우습게 소리 사이에 섞였다. 홍범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다. 저번 주에 찍은 은하수예요. 다섯 개의 머리가 작은 화면에 모여들었고 마치 수억 광년 너머의 별빛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낮의 태양이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로 내려와 각자의 얼굴에 반짝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수기가 자전거로 스촨 티베트 길을 달리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상범이 펑크난 이야기를 할 때쯤 우리는 마지막 오리날개 조각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맥주 거품이 잔 가장자리에서 터지며 우리의 끝없는 헛소리처럼 사라졌다. 춘자가 10년 후라는 말을 꺼냈고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다. 그러자 길성이가 새 맥주를 따며 말했다. 그럼 10년 후에도 여기 오자. 누가 먼저 대머리가 되는지 보자고. 웃음소리가 백로를 놀라게 했고 새는 반짝이는 호수 위로 날아갔다. 석양이 그림자를 길게 늘릴 때 우리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해질녘 빗속에서 다섯 컬리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했다. 상범이가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올래? 네 번의 이구동성 조화가 동시에 터져나왔고 둥지로 돌아가던 새들마저 놀라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바람에 불향기가 실려왔다. 생각했다. 이게 바로 신선 같은 날이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햇살 좋은 날에 평범한 하루를 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날은 우리에게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온다.

전쟁 같은 아침. 아침이란 언제나 분주하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외선주가 유치원 셔틀을 타는 마지막 날, 그 작은 사건이 내 하루 전체를 전쟁처럼 흔들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아이는 원래 아침이면 얼굴에 함박 웃음을 피우며 셔틀에 오르곤 했다. 외할머니의 손길이 늘 함께했으니 그 시간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소학교 축구팀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벅찬 훈련을 매일 이어가다 보니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이 됐다. 침대 속에서 아이는 잠든 고양이처럼 축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따라 짐은 또 왜 그리 많던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라 도화지, 색칠 도구를 챙겨야 했고 책가방으로는 부족해 비닐주머니 하나를 더 들여야 했다. 평소보다 분주한 준비물은 그 자체로 이미 작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문제는 결국 아이를 깨우는 일이었다. 전날 밤 축구장에서 공을 빼앗으려다 친구와 부딪혀 종아리를 움켜쥐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아이엔 얼굴에 맺혔던 땀방울과 고통스런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그 몸으로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니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안쓰러움만으로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 얘야, 셔틀 놓치겠다. 몇 번을 불러도 아이는 꿈속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손을 잡아 끌듯 일으켜 겨우 셔틀에 태웠다. 아이가 창밖으로 바이바이 손을 흔들며 웃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쟁은 그렇게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슴을 덮치는 불길한 기억이 있었다.

핸드폰과 집열쇠가 아이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핸드폰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30분 뒤에는 그 핸드폰으로 랑속 연습 모임에 접속해야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단숨에 달리기 선수로 변했다. 아침 햇살은 어느새 이마에 뜨겁게 내리꽂고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발걸음은 무겁고 길은 유난히 멀어 보였다. 뛰고 걷고 다시 뛰기를 반복하다 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버렸다. 15분 거리가 마치 평생의 료정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유치원에 다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내 손가방을 들고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다림은 그야말로 일각이 삼추였다. 손에 가방을 움켜쥐는 순간 겨우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다. 다시 돌아가야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갔지만 버스는커녕 택시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청도의 아침길은 차로 붐볐지만 정작 내가 탈수 있는 차는 보이질 않았다. 다급히 모임방에 조금 늦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마음은 더없이 초조해졌다. 때마침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쏟아졌다. 맙소사, 이렇게 비까지 오다니. 삶은 참 묘하다. 위기의 순간 도움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비 속을 헤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 그 위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다가갔다. 서툰 중국말로 간청했다. 저기 두 정거장만 태워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놀란 눈길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을 가리켰다. 낯선 떨림 속에서 오토바이에 올랐다.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빗방울이 뺨을 때렸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녀의 조용한 호의,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마음씨를 가진 청도의 아가씨가 있다니. 그녀 덕분에 모임에는 조금 늦었지만 무사히 도착하여 예정대로 온라인 실향송 연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지견 선생님의 하얀 갈매기의 노래를 우렁차게 랑송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숨가쁘게 이어진 두 번의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돌아보면 그 아침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다시 배웠다. 삶은 늘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하기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간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그 울림이 어떻게 한 사람의 하루를 감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말없는 다짐을 남겼다. 너 또한 누군가의 길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어라. 전쟁 같았던 아침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정한 다리 위에서 평화로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아침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다. 더 이상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전쟁이자 동시에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새치 흙끝에 이는 바람, 말 한마디의 풍파,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밤새 달아올랐던 대지는 아직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고 매미 소리는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듯 골목마다 울려퍼졌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폭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계절을 바꾸어 놓는다. 하루 종일 이글거리던 태양도 저녁이 되자 서서히 힘을 잃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긴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나는 그 시간, 나는 장터로 향했다. 나는 생땅콩을 좋아한다. 특히 껍질째 볶아먹는 중국 땅콩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가끔 시장에 나가 사오곤 한다. 이날도 폭염이 한풀 꺾인 저녁 무렵, 장날의 마지막 풍경을 보며 시장길을 걸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장사꾼들은 하나둘씩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했고 시장 한쪽에는 저녁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한 땅콩 장사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이요, 떨이. 두 바구니에 5,000원입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사장님, 두 바구니 주세요. 장사꾼은 비닐봉지에 땅콩을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담아주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있던 예순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한국분이 물었다. 중국산인가요? 한국산인가요? 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먼저 앞섰다. 중국산이면 어떻고 한국산이면 어떻습니까? 다 같은 땅에서 자란 땅콩 아닙니까? 내 말투가 조금 거칠었던 모양이다. 그분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족이 한국 땅에서 왜 큰 소리를 칩니까?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다. 아저씨, 저는 이제 20년 전에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돌이켜보면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와 그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고 작은 언쟁은 점점 커져갔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떠오 있었다. 아버님,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세요. 알고 보니 며느리 친구가 시장에서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전한 것이다.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마침 땅콩을 팔던 사장님도 내 등을 살짝 밀며 말했다. 어서 가세요. 괜히 일이 커집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땅콩 봉지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다. 물론 나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한번 참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3초만 참았더라면.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말은 참 무서운 것이다.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듯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풍파를 일으킨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세 가지 끝을 조심하라고 했다. 붓끝, 칼끝, 그리고 혀끝이다. 붓끝을 잘못 놀리면 글의 화를 부르고 칼끝을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며 혀끝을 잘못 놀리면 평생 후회할 구설을 만든다. 작은 일도 말에서 시작되고 큰 갈등도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둑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소한 말 한마디도 흔들릴 수 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옛말처럼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기도 하지만 화를 부르는 문이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들은 것을 모두 말하고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때도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풍파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 앞에서도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마다 자란 환경과 생각이 다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그날 시장에서 만난 땅콩 한 봉지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자존심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 작은 스승이었다. 저녁 노을이 물든 그날의 장터를 떠올리면 지금도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함부로 내뱉는 한마디일지도 모른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입을 열기 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는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아마도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마음의 지혜일 것이다.

0: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상대를 세워놓고 상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5위를 마치 성공인 양, 행복인 양, 비교 열등을 마치 실패인 양, 불행인 양, 그러고 살아가지만 비교 속에서 행복해지려는 마음, 그런 상대적 행복은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어 뭔가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가지고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 행복이 아닌 절대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무엇이 없어도 누구보다 잘나지 않아도 나에게 비교 대상을 세우지 말아야 결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1: 네, 나 스스로의 행복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구련호 가수가 부릅니다. 내가 있잖아.

0: 여름철 농내장 환자가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생활 수칙,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탈수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수분 손실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죠.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눈 내부의 체액 흐름도 영향을 받으며 안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잔 내지 8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한 잔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물 섭취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자외선과 강한 햇빛 차단입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시신경에도 부담을 줄수 있으며 수정체 및 망막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수영이나 물놀이 시에도 자외선이 반사되어 눈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방수 기능 있는 고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온 환경 및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열 치열을 위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4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은 순간적으로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켜 안압이 높아지고

0: 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안압에 민감한 녹내장 환자분들은 이런 장소는 피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거나 온열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에어컨 환경과 안약 보관에 신경 쓰기입니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 실내 습도가 낮아지고 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시신경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안약 점한 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안약은 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외출 시엔 아이스팩을 활용한 소형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시즌이므로 휴대용 안약 파우치나 냉장 보관 가능한 아이스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0: 야외 활동은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 환자에게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여름철 한낮의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속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압을 높일 수도 있죠. 자전거, 조깅, 등산 등은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해질 무렵에 실시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 혈압과 안압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운동 중간에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짧은 휴식을 갖는 것도 체온 조절과 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0: 아래에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식품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해당 질환이 한 번 생기거나 평상시 신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탄산음료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해당 질환을 유발하며 다양한 콩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 자주 마시면 지금이라도 멀리하는 습관을 갖고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해보세요. 물만 마시는 게 지겨우면 물에 레몬과 오렌지 조각을 넣어 먹거나 석류와 오미자 그리고 복분자 등의 즙을 내어 마셔도 좋습니다.
0: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우유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은 칼슘의 함유량이 높아서 뼈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장의 결석 발병 위험률이 높은 사람은 유제품의 칼슘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유제품은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을 높여주어 노폐물의 제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주며 해당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더욱 부추겨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질환을 이미 겪어보았거나 발병의 위험이 있어서 예방이 필요하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거나 해당 질환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카페인의 음료는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커피와 차 등을 많이 섭취해 카페인이 과하면 콩팥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소변의 칼슘 수치를 높여 해당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과하게 카페인을 먹으면 콩팥을 소진시키게 되는 자극적인 성질로 신부전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하루에 끊는 것이 어려운데 건강을 위하여 천천히 줄이고 음료와 차보다 물을 많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번째는 육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해당 질환과 장기 손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고단백질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콩팥에 더욱 스트레스를 주기 쉽습니다. 그 원인은 단백질 폐기물이 몸속에서 잘 제거하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원인은 요산의 수치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육류보다는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마지막으로 정어리입니다. 신장의 결석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불인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불인은 향을 증가해주는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에 의하면 불인이 풍부한 음식은 정어리라고 합니다. 정어리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지만 어디까지나 고혈압 환자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해당 질환의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인체에서 간은 화학적 해독 작용, 단백질 합성, 에너지와 효소를 저장하는 가장 큰 내장 기관입니다. 간에 좋은 음식에 관한 정보는 많지만 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또한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먹은 음식은 약이 되듯이 잘못 먹은 음식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도 있습니다. 끝으로 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봅니다.
1: 감자튀김. 대개 햄버거에 곁들여 먹는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기름기가 많아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 복부비만을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염분까지 높아 간을 쉽게 지치게 하는 먹을거리입니다. 감자튀김처럼 튀긴 데다가 짜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자주 먹을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섭취 시 먹는 양을 정해 조금만 섭취하도록 합시다.
0: 흰빵. 흰빵을 이루는 정제 탄수화물은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혈당치의 균형을 깨서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는 빵의 대부분은 많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빵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며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여분의 당은 결국 간의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통곡물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소금, 통조림류 같은 나트륨이 매우 많이 포함된 음식은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합니다. 나트륨의 정상적인 양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혈액 양이 갑자기 늘고 수분이 세포와 혈액 사이에 머물러 부종이 발생하며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피해야 하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컨, 치즈, 피자, 젓갈류, 냉면, 짬뽕, 우동, 간장게장 등이 있습니다.
0: 가공육. 가공육은 염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의 함량이 높아 간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동물성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산을 분비하는데 이 성분이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방부제나 발색제 등의 성분도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지방간과 간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혈뇨를 나쁘게 하고 혈관을 막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대표로는 마가린과 쇼트닝을 들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의 기름 성분은 100% 버터가 아닌 한 트랜스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크래커, 쿠키, 비스킷 같은 대부분의 과자류와 특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팝콘, 후라이드 치킨, 각종 튀김류 등의 경우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고소한 맛과 바삭함의 요지를 위해서 쇼트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커피 크림에도 아주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과일 주스.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는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당의 과잉 섭취는 지방간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한 과일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맛을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지방간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공 과당 음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의 주성분인 액상과당은 간에서 지방 합성 과정을 거쳐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과일로 만든 주스나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 음료 등은 가급적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설탕을 비롯해 합성 착색료, 카라기닌, 증점제, 요화제 등 몸에 유해한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뇨, 비만, 지방간 등의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내기 위해 상당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한 평생을 보게 나라니 걸어온 당신이기에
0: 김상훈 가수가 부른 내 곁에 있어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잡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